녹당니 급은 만데랑 아탕탕나 숨삭나 나가 아로 마이바 친랑코 늑간 박 독도치 메속나 나가 제다코데 캔서코 생그낭 마시나만겐 아로 산나니코바 타락케 아바칭나만겐

0: 나시망 린튼 모머니도 까닥 많이 술랑콕 나소나마나하 다우 득득 산인자마노 멍급은 프로그램 코나시망 낭스카나만겐 얀 아카슈아니 투라
1: 야미스티랑데 도나 가이족 날리오 가이 자만기녹
2: 바바 얀다카바 찬이랑데 낙나디 남자와 나디 지급바 찬이랑 코디 돈통나사 낭족바
1: 나죽동 나마이코마시야 앙이 그숙 자나 스카랑코 자나만 나드빳 아가차이겐바

0: 삼 삽나 온나 나가 야 사니코 산나스캄 시나가타 사잉급바 만데니 사비시니 진랑오니코 니 위나만나 아로 젠살로 만데요 야 사비시 잔압금은 진랑코 늦겐 바만 겐츠모데 롱탈바테마 시나 바컨펌 가나가타 투라 시빌 호스피탈 니 디스트릭 프라이티 레버리트리오 안치랑코 엘라이자 망가바 메토치 앤티바디 aro antigen test trangko dakke masina bawina mana unigaman ye somoyo angni khandakpa dengi sabisini gaman agan jana paniko simangni kamchat kapa somoy ko ne knatum gapa sakan tikon namen telbi
1: ya aganani baksa dalni prungnam tura program na tunsugmen somoy ba yanon butna ha knal prungo apsan somoyo changsathai grongthai khujana khungkhung sakantinan salam

0: 파테니 동겐 마 마담
1: 앙아 우는데 마파 후아 바챙야 마파 비샤무뚱원 비샤랑고 수롱이 스키나 이솔로락 파티하고 만나겠다 비치나 안다 forgiveness 롱고 스키시나 케마카니랑고 and not to I mean baby라치나 달밭급아 이솔로 베베라치나 and 가동의 동아이 보노 가동의 동보 and 방난 가동어데 마이밤텔라니 파티아니 쇼파
0: 아차
1: 대첫 나긴 강아데
0: 아차 나스 강호 아스 강호니 스 강급바 감포네 코치 챙기봉 아니거면 워낙 니 깃고 라인 사망 아트나바 망하오데
1: 아니 가동 그 왔다 쿠스칸 자 갔남 도 자책농 왕고 진짜 그랑 그랑 아트나 나가 매나가 근데 뭐뭐 막서다 텔레폰 하나 만져 좀
0: 아차
1: 아 some people in the hospital they did that spray and they sprayed and they sprayed spray 칼칼게 언티자 아우 더 굴리야 한다 기사 하나 만나
0: 근데 봐 나니 깃고 아 사건이 나모 마담
1: you are asking impossible boys because those times is no comparison with the 100% 아차도 시바카토 아비도 not even 10%
0: 마무 응자 마담 갖다고 뭉아다이 봉장어도 난 그걸 난 먼저 하는데 갖다고 뭉아다이 봉
1: 볼 공정공당코 그리자 엄마 남길이
0: 마마 당이
1: 마마 당 이름 저대 그리자 엄마 자와리 하라라 하라라
0: excellent excellent madam excellent excellent
1: going already
0: excellent 아이요 남 비족 madam 남고 madam 아니
1: 나한테 블롱이
0: 나
1: 아가나 창비야
0: 되면
1: 텔레
0: 텔나 남기지 않고 아유 블롱이 남기면 마담 낭니 야 승리 아니 당나 아간 작가니 나 증가대 마이티 그로드 족풀겐 비자 안디 면 낭니 낙플레 증나 증박사 코퍼레티 봉아니 그면 증가 낭고나 맨 메텔게 마담
2: 얀 마플로라 모먼 사기니 아간 그바 카타랑와 우아 런던노 블시숏 브리나 킁킁 바플레 동화 하오바 아치쿠스코데 아가나만 코잉아 아이온 마나니 와 하리 얀 자탕코 구알기제니 그면 아니 Angabibira. Ma plora momani sianina. Achkrangoni bangan dukung tokinga. Aro kalamaniko dakinga. Achik music society ni president. Pa Mihir N. Sangma. Ma plora momen saginigaman. Andine wakana.
3: Ma plora W. Momen. Turaon achiaha. Aro wandake antagnigisko. Tuntang tuntang bia prangchi. Kam katna chanchiani pungaha. Uni gisekratna kragapa. Namgapa, Kamara, Mongsongbate, Uni, Achuk Chikranguni Gisepo, Skangapa, Achuk Gitko, Recording Katna, Uni, Gisko Chanchianin, Ungen, Uko, Plak, Piaprangchin, Uni Gitranko, Pataha, Aro Ndake, Flora W. Momonko, Plak, Piaprangon, Masiaha, Aro, Uni Bimonko, Chona, Tala, Plakan, Uacha Songrango, Manaham. Aru wandake, uni, giseko, mai dakode, makamchi, chadamberangna, dakapa, achekni, aniranko, namruwat namangen, andake uni kamka anianunga. Aru uni, giseko, yarangan, uni chanchian yongen. Aru ndakapa, manderang nigaman, manga, agana nirangdunga, namen mungsing begapa, Rabindranath Tagore, uaban, ndakapa kamrang nigaman, agana nikodaka, ua bangali chinake agana. Songkirno ridoi kani onon topi pasa mitenai mitelona mitibena asa niwa baganaha aru mangkapan arun duan dake akana chum din jai kotha thake kriti tar siti rake uko anchung achko agan suka gen chum ode salrang somoirang rianga aru badianga andiba uni agan kemen katharang pangnan dongkama aruba uni wandake nam kepa kamara Pang nan kisekra kamani bunga angi chanchiani kita ma flora w moment ni badao badyang hauba wa ancing baksa dongja hauba andi ba uni namgapa kam uni ka anggaman bewalrang aro namgapa dakmi sokani rang ancing baksa dalo ba dongkuinga ancing sakantian ko kisekra nakra bea maina yan nakapa kisko skani Mengsasek, acek manderang na, kancek manderang ko, aru chadamberang ko, tangduat na, kisik nangat na kata, uni, ya, takanggaman, aru ba, kurang ko, tonanggaman na ra, dalo na keng keng, ancing baksa, tangye dong kuinga, uni,

0: 검은은 위색을 아니나 방난 고 눈 감나겠다 아척 뮤직 소사이티니 고랑마 아월코바 비나 우나하 이안 남베그바 비니 딱배와랑겐 아루 이약관층 방난 잔치배왈리 고기 색라나 크라비아 아루 마무살로바 안청 우왕나 먼자 아루바 야소모이나 킁킁 아루바 강치 마디타나 킁킁 왕국엔 운이 야 쿠랑랑 나카팅아드 팟 고기 색라니 구겐 아루 안청나 남민 안청코 안청이 기식코 당도왔나 감카 아니 엉총 못다니 아가야 소모요 온티티 마 플로라 W 모문니 장기 탕아니우 운이 감 남급바 감라니 그만 온티샤간 바나 남니까
1: 마 플로라 모문코 당무뜨고 늑 바그 바랑오니 삭사 마 헤로인 비상마 마 플로라 모문이 그만 우한늑게 달아다니고 아로 두공 와니 같았고 바라가하
2: 안승리 삭사 멍멍 아직 미세 그런도노 동가바 This is Flora W. Woman. Wa Sigini Dariko Siahane, Kogorkomana, Yandal Big Ban Singa Duke Nyonga. Myna Bia Saksa Mangmang Uno Dong Pai, Atikrangni, Rasong Kumna Zangitang Pai Nasum. Hanga Ukor Chachi Iskus of Chet Bungani, July Ni Chet Dariko, BWA Tumotan World Baptist Association.Association ni Komona Los Angeles na di angon sangsari bahaw di hayan singgrongi di sangnan ni ulusing mabaksa giri angi grong ha singa sakinian pangnaba Londono na belkuja ro wa songrang ni gaman mamung kubaw ijan di ba may ba kaya gita gita di inas kahani gaman flora na singa pon ka ataha singa kenalo nang onari bayinga ni non Wajah kau kaget tak pelah. Nasungah baru ni ribai ngamai ni ribab perang ni sangat pelah. Unun Los Angeles ni angah ganatah. Singa meeting ni ribai ba dah onang onak pakang nasi engah ni ba. Kusiung baby ribabu ni ganatah. Ini keman singa London ni ribangah. London ni ribangah ni katarang bang baby singa sakinian uci pakri kujani keman dry seri ani keman kendeng kendeng jadring ani gendang ribangah cum.Andi ba, ba aganata nasimang Londono na suknas kudi andi de airporto ni electric ni tube train gata si babo aro Baron Scott ngapa station na wa tube train nori baun anga uno nasimang kasing sogen aganata ha wini gaman singari ang haro bian didi bian singko saksan sing suingatum.Unani bini nok sinari angaha. Florani nokara, surkarini on gapa. Belgri gapa, buchima bude parang na dong non gapa noko. Kisa kupatim. Aro singbia, nambia, dong tobia. Aro surkari unan ditan nama, nakaparang na nama, cholang ko dakyon naha. Singa florani nokona sokangon. Wa singkon naha, nasimang de.자사망옹플라하아메리카우로온하이자아직비자그랑코디사나스플링근옥아나시망나달코성에돈소하미코성에돈소하니엔바생나찬시쇼베에다카하다낭아로녹고는속고는와쿠스탕시뱃뱃나만나니그만남맨쿠시옹하아직그랑마이나론도노나리바바자주민파쿠기십기십늑소하나그리다랑바리바자Di mana semang dia di tan kadung beri bahan ini sing kumat telbia ha. Aro akpa cikurang kon man kuinga wa agan ha. Deke dek sa dongo ba salgini walgini dongo ba wa kusyong be sing baksa kupokai roa ha. Uni health uni an sing aniara uni exercise ka anirango ta anirango susah kani gemen wani nak nama na. Perangantian wa아빠지 노바지니 기세포 가타콘 타나킹킹 엑서세스 가롱아 아로 공공낭낭이 자크랑코 바왕이 엑서세스 가인바 승아 닥파조진 나성바 닥보니 층코 마냥하 은이금은 닥파난 낭아야하 아로바가 낙지 찬스코 만나하 낙지 블그리그바 우아노 동갑바 만디랑나 방상아 우아노 동갑바랑 즉시 동갑바랑 바동아 작산 동갑바랑 바동아 우아 막나 government free pass 코나 우니 그만 바잘 시리나 나오디 바바치 바리나 나오디 우아망